0: 아니 파마럭 능노 먹을 거 달자게 흥거이봐 능노 파시지따
1: 땀서 봤어 땀아서 걸어 걸어공래 꼬방래 똥래샤
0: 어 마스터스 불라사 떼따 먹나니 이거 니니들 다바바이노 살팔게 거탁라야 그르카라 응라이 마동라이 떼떼따 뭐 뭐카이 시클라 앙카이바 부르지 흥거이봐 어부라 떼 거탁라시바
2: 그나냐 시디 마스터 니니 봤으니 꼭노 아버, 꼭, 니가 사막 라이크나.
1: 능, 그, 사족, 그, 부족, 이, 똥, 내, 봐. 마스, 케, 봐, 암, 하야, 흥, 그, 봐. 아버, 봐, 떼, 짬, 사.
2: 소이, 꼭, 놓다, 아버, 봐. 땀, 어. 니니, 기, 차, 도마, 하이, 엉, 그, 사, 마스타.
1: 이, 나, 밀리. 니니, 기, 차, 도마, 하이, 뇽. 땀, 디버, 니, 마이, 세, 빨리, 드럽다.
2: 사, 라이, 파이, 드럽, 누. 오, 마이, 사, 라이, 마노, 띠, 뇨. 따부, 니니, 바, 시, 바이. 꼭방이 마통 아자.
0: 이 사디 마스터는 감탐의 그날이 되는 따복대시야.
2: 사나니 난고, 능 하이루부라바이 똥나, 브리니 꼭노 마스터 손으로 사이니 그날나 난고.
1: 땀 범무 뛰어봤어. 앙 봤을 고두기 똥만이 클라 그나밖에 기사.
0: 제 사나 무슨 나이, 뭐나 사탐다 했노.
2: 꼭 하이 마스터. 너너 뛰세 살사, 아소기 마 살아시나이자. 앙레닌 바스뇨 삽소트라 동안노트이냐이 프릉숙그이냐이카 미노 세드라토몽노 사나니 탕카이티니 아소그이 샤이보 살아이바이야
0: 살팔게 아이 능할게 사몽 땅야 우이자 마똥 살팔게 바스파일레나네 무프로 앙바 능할게 사족이 부족이 밀리카 똥이 만난카노
1: 바시 꼭 사만아무노문 마문 이기라카 삽소트라 개 똥고 흔이자 다르니 부문바 밀릭 파르자카나 치도
2: 우비 꼭다보 앙바 쓰라이 팡치니 시미뇨 삽수들어 동나이바 보노 뜨뇨 아니 부문바 파르자카나타
1: 꼭 그래 나 밀릭 능타신거 사마니 하게 살사 조라 칼라이 뭐는 마아숙라냐이 난구 보태롱노 뜨이보 살라냐 난구 살라게시 실라냐니 따이 부실라냐니 앙타보 무슨 마 힘그라나이 나라바스이 아니 너가 뒤니 기차 사몽 동구 한여바 그녀 안보 뒤니 나뜨니 이스쿨 수디로 이마 파시오
2: 너하건 살사제 색깔 파노 아소구 이마 살아야는 응약하이 응라이글라카
0: 뭐노 뜨이따모 살아나 동후다 아니 누구니 사몽노 사보 땅으리 파이나이동
1: 꼭 그래 봤어이 올로 살아게 부질라야는 안 힘으라카
3: 땀사는 할게는 하디오 탕을 날던 거 하랴?
4: 이 땀은 가봐
3: 니나 간마준 말이로 아보 살부승니 수작여 골롬티 바하이 퀴뚜뚜 퀴뚜뚜 응의 똥박혀 바하이께 아이 아보바 하디오 탕을 흔히 날켜나 니는 보들라 앙래 하거라 하보이 똥나 무슨 가
4: 땀은 가봐 하디오 탕을 앙바 슬란나장나다 타나니
3: 슬란나장나니 거기여 파드라 넝컬까이 제프로 파노 기샤 칸마 줄마니 가하무나니 난고 꼬고스 똥고 너고 똥카이 바부니무 데 파드로 탕카이 니니 부문쿠
4: 고토마 가샤 카나가나 블라선네
3: 담 봄디 고토마
4: 우코시 우 와샤 프로 다와 키라이 아글리오 탕의 아 고토마샤 바냐 니 탕포 부스카이리 나이 니 승마세 마시기파나 나야푸 사크리 카냐로바이 망세 하이 꽉빨리 양의 동포 앞으로 가이 우시기 탕의 승의게 한다 매박이 부시거려나이 니니와 앞으로세 멀랑카 나시기 샤부 번으로 샤카이 랑가지 마노 능 니 샤부 앞으로 가이 뭐뭐 바짝에 번으로 샤랑 야파리 시다 하이 구분요 시다 아노 발이 두이 패겠다 지하로 동네로 매방노 멀랑 싸우이 마 동맥혀부 하이게 비나 아로 아리 줌바이 다음 동사
3: 하게 안 보는 어따 가셔 거터만 사위마 큰날이시네자
4: 사디자 가나이 나이는 다음 사나나 있는
3: 나고 허이 가셔 가일에 반나 뿌려 탕부로 리슘 함태니 바가이 보는카이 깨보세 쟤나 그리포 이제 리슘 가함까네 주무이 탕내 롱노카이 뭐로 떠나 뭐로 짜나 굴파 양의 동라이포 얼어카이 다고 허이 대입사게 너고 기필이 파이 순등니 리끄달까리 오이까네 주무이 탕자오카 한다 앞으로 가이 너클라와 쇼고야 시니노 रिक्थारे फाइबे क्या हमता बरो तो न बरो